걸리라. 멜리아 젤리아 라라테. 명컴에 비야. 니 아프방 수노. 너원에 비에 얘기. 와 여호와. 오가 커. 오가 쓰리와. 젤리아 라. 젤리아 라. 젤리아 라니.

0: 정말 정말 양말에 양꼬포 바히바하 양마와 쌈바를 맞춰 환영
1: 어느 날 내려가자 어미님을 찾아주자
0: 양미 바카스야 나 와이프 수어 루프마 약속마 내 친인은 못

있었으면 해. 왔음 쓰리 에미랄드 주야나 우참 니 프렌디 비야 와나디야나 니우 나 쏘지 있어 우참 왔냐 무프라워 그란티 우카트라미 써본 소리나 우므라

자, 내일 안녕히 자, 우리 제우 성의 안녕히야 내 가족에서 어머니 부하들의 사카와 내 가족에서 어떤 사카냐고 뱉니와 에사사 워워야 온 탑탑

마마 왔으라니 우여 왔으라니 아 메사 아자 이 남이 어들어 아 메사 아자 우여 왔으라니 아니면 메세 우여 왔으라니 제세리 아마 우여 왔으라니 왜냐 왜냐 니 바타테 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고 우이 누워 시세 우니 페리에 헤 우여 왔으라니